한글의 산업단지의 동북아 국제상품성에는 마녀종의 수입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다국전자 상글의 체험, 호시무역 면세, 수입상품 할인 등 방식을 비롯 대외무역 수출입, 다국전자 상글의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훈춘 다국전자 상글의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 국산품 가구, 3C 디지털, 경공업 백화 등 제품은 훈춘 통상구를 통해 유럽 시장으로 빠르게 발송되고 있습니다. 통상구 통관과 물류 동력부여 방면에서 연변조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역 모식을 혁신하고 통관 봉사를 최적화하며 통상구 전천후 예약 통관, 사전 기계 검사, 신선 화물 녹색 통로 등 일련의 편리화 개혁을 종착했는 바 다국 물류 운행 효율, 무역 통관 편리도가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목전에 연변조의 대외무역 경제는 이미 대중 수입의 기본 안정, 특색 수출의 증가량 확대, 신흥 업태의 성장 속도 제고의 발전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훈촌에서는 전국 신선한 심해 수산물 집산의 핵심 주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킹크랩, 대게 등 신선 제품은 녹색 통로를 거쳐 빠르게 통관돼 고효율로 전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 국산 자동차, 완성차, 미부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상승해 대외무역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됐습니다. 다국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품목이 부단히 풍부해지며 통상구의 경제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변조 첫 도시구역 다국전자 상글의 보세 전시 집산 중심이 연결에 착지돼 운영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영거리 체험, 온라인 편리 글로벌 구매의 새로운 소비 모식을 실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항의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전개에 관한 결책 포치와 전국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화상회 요구를 깊이 관철 시다라고죠. 그날의 훈춘시 공안국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동원 포치 회의를 소집하고 전시 공안기관에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에 대해 재동원, 재배치, 재책임 시다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폭력배 악세력 제거 투쟁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관할 구역의 치안 안정을 수호하고 군중들의 안거 락업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체 공안, 민경, 미포조 경찰들은 정치적 입지를 절실히 제고하고 해이 사상을 견결히 두절하며 시종 폭력배 악세력의 위법 범죄에 대해 강력히 타격하는 고압적인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훈춘 공안국에서는 중점 업종 분야와 군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치안 문제에 모를 박고 폭력배 악세력 관련 단서를 깊이 파고들며 중대 사건과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해 폭력배 악세력을 정밀하게 타격하게 됩니다. 다소 경찰력 연동 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사업 책임을 다지며 폭력배 악세력 제거를 상시적이고 장기적으로 추동하게 됩니다. 군중 신고 경로를 확대하고 선전 인도를 강화하며 군중 방어 지리 합력을 결집하고 투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또 고수준의 평안 훈춘 건설을 위해 튼튼한 보장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9일 훈촌시에서는 제6회 좋은 인연을 맺고 변경해서 사랑을 키워 섬에서 약속 청년 교류 친목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 13쌍의 청년이 인연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활동은 35세 이하 기업 사업 단위의 미혼 청년 종업원 주둔 부대의 미혼 청년 장병 및 수변 민경을 대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대오 분조 팀장 선발 등 기초 교류 소통 환자를 마련해 활동에 참가한 청년들이 빠르게 어색함을 깨고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도와 청년들이 용감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다채로운 집단 활동을 통해 미혼 청년들에게 서로 만나고 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변경 지역의 따뜻한 정서적 분위기를 가해층 조성했습니다. 훈촌시 청공회에서 주최와 훈촌 강심도 오락유한 회사에서 주관, 고나 출입경 변방검사소, 훈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의 협조로 개최된 이번 활동은
변강 청년 종업원들의 혼인 연애와 교우의 난제를 절실히 해결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교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그 취지를 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들이 흥변 붐인 변경수호 공고의 시대 사명을 이해하도록 이끌고 학교와 지방 간의 협력 교육을 추동하고서 그늘의 려운용 경제직업기술학원 사생 대표들은 훈천시를 찾아 변강 기층 국정 시찰 및 학교 지방 공동 건설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영안진 분관지도 일꾼이 진해 기층 치리 향촌 건설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전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영안진 정부 서부기획 자원봉사자 및 학생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하면서 학교 지방 공공건설 사회 실천기지 건설 등 사항을 교류했습니다. 활동에 참가한 사생들은 또 영안진 영리사회구역과 사완자촌에 진입해 주민들과 촌기업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생활, 기업의 생산 상황을 요해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사완자 탄교 역사 유적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근대 변강 항전 이야기를 경청하며 국경의 역사 변천을 깊이 요해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이호수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매체가본珲春전문란입니다오늘은연변에서개방동력에너지를지속적으로방출해대외무역경제를대폭성장시키고있다는내용을방송해드리겠습니다珲春시공안국에서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심화동원포치회의를소집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올해일에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북향개방의전략적기회를틀어주고종합보세구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의여러가지정책과혜택을충분히방출해대외무역의기본판을안정시키고신흥업태를육성하며시장조치를튼튼히하고다국통로를원활히해대외무역양의질적향상과구조의지속적인최적화를추동해왔습니다아래길림위성텔레비전길림뉴스연합보도의보도를보내드리겠습니다珲春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의동북아국제상품성에는만여종의수입상품이진열돼있습니다다국전자상거래체험호신무역면세수입상품할인등방식을비로대외무역수출입다국전자상거래산업의비약적인성장을실현했습니다올해상반기珲春다국전자상거래무역액은전년동기대비 106.9% 증가했습니다국산품가구 3C 디지털경공업백화등제품은珲春통상구를통해유럽시장으로빠르게발송되고있습니다통상구통관과물류동력부역방면에서연변주에서는지속적으로무역모식을혁신하고통관봉사를최적화하며통상구전천후예약통관사전기계검사신선화물녹색통로등일련의편리화개혁을종첩했는바다국물류운행효율무역통관편리도가현저히향상됐습니다목전에연변주의대외무역경제는이미대중수입의기본안정특색수출의증가량확대신흥업태의성장속도제고의발전구도를형성했습니다수입측면에서珲春에서는전국신선한심해수산물집산의핵심주의를지속적으로공고히하고킹크랩대게등신선제품은녹색통로를거쳐빠르게통관돼고효율로전국시장에유통되고있습니다수출측면에서국산자동차완성차및부품수출은전년동기대비대폭상승해대외무역성장의새로운엔진으로됐습니다다국무역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품목이부단히풍부해지며통상구의경제활력이지속적으로방출되고있습니다이와함께연변주첫도시구역다국전자상거래보세전시집산중심이연결에착지돼운영되고있으며오프라인영거리체험온라인편리글로벌구매의새로운소비모식을실현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조항의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심화전개에관한결책포치와전국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화상회요구를깊이관철시달하고도근일의珲春시공안국에서는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심화동원포치회의를소집하고전시공안기관에폭력배악세력제거전문투쟁사업에대해재동원재배치재책임시달을진행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폭력배악세력제거투쟁을상시적으로전개하는것은관할구역의치안안정을수호하고군중들의안거락업을보장하는중요한조치입니다전체공안민경및보조경찰들은정치적입지를절실히제고하고해이사상을견결히두절하며시종폭력배악세력의위법범죄에대해강력히타격하는고압적인태세를유지해야합니다다음단계珲春공안국에서는중점업종분야와군중들의반응이강렬한치안문제에모를받고폭력배악세력관련단서를깊이파고들며중대사건과중요사건을집중적으로해결해폭력배악세력을정밀하게타격하게됩니다다조경찰력연동체계를건립건전히하고사업책임을다지며폭력배악세력제거를상시적이고장기적으로추동하게됩니다군중신고경로를확대하고선전인도를강화하며군중방어치리합력을결집하고투쟁성과를지속적으로공고히해또고수준의평안 珲春 건설을위해 튼튼한 보장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9일 훈촌시에서는 제6회 좋은 인연을 맺고 변경해서 사랑을 키워 섬에서 약속 청년 교류 친목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서 13쌍의 청년이 인연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활동은 35세 이하 기업 사업 단위의 미혼 청년 종업원, 주둔부대의 미혼 청년 장병, 수변 민경을 대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대오 분조, 팀장 선발 등 기초 교류 소통 환자를 마련해 활동에 참가한 청년들이 빠르게 오색함을 깨고 서로의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도와 청년들이 용감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다채로운 집단 활동을 통해 미혼 청년들에게 서로 만나고 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변경 지역의 따뜻한 정서적 분위기를 가열층 조성했습니다. 훈촌시 청공회에서 주최와 훈촌 강심도 오락유한 회사에서 주관, 고나출입경 변방검사소, 훈촌시 민정국 혼인등기처의 협조로 개최된 이번 활동은 변강 청년 종업원들의 혼인연애와 교우의 난제를 절실히 해결하고 문명하고 건강한 교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그 취지를 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들이 흥변부민 변경수호 공고의 시대 사명을 이해하도록 이끌고 학교와 지방 간의 협력 교육을 주동하고서 그늘의 려운형 경제직업기술학원 사생 대표들은 훈촌시를 찾아 변강 기층 국정 시찰 및 학교 지방 공동 건설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영안진 분관지도 1군이 진해 기층 7위 향촌 건설 서부교획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전개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영안진 정부 서부교획 자원봉사자 및 학생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하면서 학교 지방 공공건설 사회 실천기지 건설 등 사항을 교류했습니다. 활동에 참가한 사생들은 또 영안진 영리사회구역과 사완자촌에 진입해 주민들과 촌기업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생활, 기업의 생산 상황을 요해하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사완자 탄교 역사 유적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근대 변강 항전 이야기를 경청하며 국경의 역사 변천을 깊이 요해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상무위원회회의및시범구당사위원회회의가소집됐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해독전문안입니다오늘은제7편공동의정신적삶의터전구축에대해서해독해드리겠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8월21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이시당위상무위원회및시범구당사위원회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석근평총서기가중공중앙정치국제27차집단학습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전달학습하고제3분기조항차원성급차원에서형식주의를정돈해기층의부담을덜어주는전문사업기재회정신을전달학습했습니다회의에서는또성당위서기황강이珲春조사연구시한지시정신을전달학습하고관철시달조치를연구포치했으며도시건설사업전개상황에대한회보를청취했습니다회의에서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서기가중공중앙정치국제27차집단학습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참답게학습관찰하고성주당위의포치요구에따라석근평강군사상으로동해를무장하며군민융합발전을통일적으로추진하고변경안전관리통제를강화하며쌍공공동건설을심화해珲春당관리무장사업의새로운국면을힘써개척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석의형식주의를바로잡고기층부담감소에관한중요지시정신을깊이학습관찰하고제3분기조항차원성급차원의형식주의를바로잡고기층부담감소전문사업기재회포치와조당위요구에따라부담경감사업책임을더욱단단히다지고요소까지바로잡기를면밀히주시하며지속적으로압력을가하고힘을발휘하고종점문제의시정및정비를잘틀어줘진정으로광범한기층간부들이불필요한부담을내려놓고본연의업무에전념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珲春조사연구시에한지시정신을참답게학습관찰하고조당위포치요구에따라개방교도보라는사명을짊어지고탄탄한업무작품을다지며애국주의전통을발행하며대외통로를갈층원활하게하고개방플랫폼수준을높이며공업과무역의일치와발전을견지해珲春개방발전이안정적으로멀리나아가도록추동해야합니다회의에서는또기타사항을연구했습니다다음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촉진법해독전문안입니다오늘은제7편공동의정신적삶의터전구축에대해서해독해드리겠습니다국가는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지침으로애국주의집단주의사회주의교육을심화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애국주의를핵심으로하는민족정신과개혁혁신을핵심으로하는시대정신을발행하도록이끌며위대한조국중화민족중화문화중국공산당중국특색의사회주의에대한인식을확고히하도록해야합니다국가는중국공산당역사새중국역사개혁개방역사사회주의발전역사중화민족발전사에대한선전교육을조직전개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정확한국가관역사관민족관문화관종교관을확고히수립하도록이끌어야합니다국가는사회주의선진문화를발전시키고혁명문화를고양하며중화우수전통문화를전승하고여러민족군중들이중화문화에대한공감을증진하며중화문화에대한자신감을증강하도록이끌어야합니다국가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교육을국민교육간부교육사회교육체계에포함시킵니다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등언론매체와출판단이인터넷봉사제공자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과중화민족공동체건설추진과관련된선전보도성과전시등사업을전개해야합니다 각급 이민 정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의 요구를 가정교육과 가품 건설에 융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25일은 10번째로 되는 전국 장애 예방일입니다. 훈촌시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위생건강, 공회, 교육, 응급 등 여러 부문과 연합으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 조제 선전교육활동을 전개해 장애 예방봉사를 군중신변에 전달했습니다. 활동은 장애 예방 행동 실시, 건강 중구 공동 건설 공유를 주제로 출생 교람 예방, 안전 생산, 교정 안전, 위험 회피 탈출, 응급 처치 지식 등 중점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문의 공연, 선전 자료와 선전품 배포, 현장 자문 질의 응답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활동은 과학적인 장애 예방 지식을 보급해 평범한 군중들이 위험 방비 의식을 수립하고 방호와 위험 회피 기능을 장악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이번 다부문 연합 선전 활동은 장애 예방 과학기술 보급 선전의 기층 마지막 1km를 원활히 했습니다. 군중들의 밀착한 선전 형식은 장애 예방 지식의 피복면과 영향력을 가열층 확대했습니다. 다음 단계 훈촌시 관련 부문에서는 장애 예방 상시와 과학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해 전 사회가 장애 예방을 중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건강중구 공동건설과 공유의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20일 훈촌시 불효내에서는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애심 어머니 결연 관심 프로젝트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전시 류제 아동들에게 가족의 정서적 동반과 따사로운 지원을 전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는 프로젝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결연 맺기 환절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은 애심 어머니와 함께 훈촌시 청소년 활동 중심, 훈촌시 새시대 문명 실천 중심과 훈촌시 과학기술관에 가서 연학 체험 여행을 하면서 소통 체험 가운데서 과학보급 지식을 배우고 새시대 문명 성과를 느꼈습니다. 애심 어머니들은 전 과정을 일대일로 동반하면서 아이들과 교류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가족 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냈습니다. 다음 단계의 훈촌시 불효내에서는 애심 어머니 결연 관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류제 미건경 아동에 대한 관심과 돌봄 사업을 꾸준히 잘 추동하고 가족의 정서적 동반과 심리적 보살핌을 실제에 시달하며 전 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소년 아동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공동으로 수호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에서는 천혜의 산수 생태, 민속 문화와 향촌 자원에 의거해 민박 산업의 질 제고와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는데, 특색 민박은 변경 도시의 대지를 별처럼 수놓으며 한개 민박마다 하나의 경치와 특색, 운치가 있는 관광 거주의 화폭을 그려 문화 관광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부단히 활성화해 훈촌 전역 관광에 생생한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청산을 유삼고 맑은 물을 벗삼은 향촌 민박은 남다른 여유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다문양 일송정촌 레저 농장에서 길림성 관광객 주수하는 한 가족의 정심 준비로 분주합니다. 농장의 친환경 식재료,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친절한 가사 도우미시 봉사는 조는 생활의 편안함을 한껏 높여주어 먼 곳에서 온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강서 관광객 왕옥나는 여행을 즐기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지난해 G331을 따라 자가 운전을 하던 중 훈촌을 지나게 된 왕옥나는 쾌적한 기후와 맑고 깨끗한 공기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평소에도 여러 곳을 여행하며 지내던 그녀는 현지를 직접 둘러본 후 양포만족향 동아라촌에 농가의 작은 마당을 임대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변경마을에 여행의 종착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왕옥라는 매일 텃밭을 가꾸고 가축과 가금류를 돌보며 바쁜 농산일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변경도시에 하룻밤 묵으면 눈길 닿는 곳마다 정취가 넘쳐납니다. 특색민박은 훈춘문화 관광의 아름다운 명함정으로 됐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향촌진흥, 문화관광융합의 행복의 고리들을 연결시켰으며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는 시적인 삶이 현실로 다가와 변경소도시 훈춘의 문화관광융합 발전의 길에서 새로운 광채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날씨가 슬슬 가을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맘때에는 기온 변화도 심해 감기 걸리기 딱 알맞는 날씨입니다. 따라서 이런 날씨에는 옷 입기가 무척 까다로운데요. 낮에 잠깐 외출하신다면 반소매 차림하셔도 좋겠지만 아침 일찍 나가시고 저녁 늦게 귀가하신다면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겉옷 챙겨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환절기일수록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기상정보에 귀 기울이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1도. 춘화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9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30도. 양포 최저 기온은 18도, 최고 기온은 31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31도. 경신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30도. 반석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1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31도. 영안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1도. 밀강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30도. 방천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9도.